0: 나가리 삽전인가 대우샤 클래비가 나기나 홍가함
1: 홍가함
0: 네 홍가함
1: 안 거의 왕조 비주 사이도 온다라
0: 응다 사리
1: 인도 이거 산업이 살아있는 안다라
0: 아번 미신 거 뭐 에 아번 미신 거 뭐 니니 왕축 무르노 가함 그 동안 미신 때 마야 가함 그런 거 동안 아번 어디 꼭 사정래
1: 아 상기 이 와스모니 가함게 지금 가함노 상상나 상의창인게 가함능나이 이게 가함에 와서 좀 만드는거야 하이브노 지금 와스모니를 지금 가함노 와서 나고 자이 살아돌아오는 미친구 지금 지니 상노 가함도는 먹이 프레티스마 카냐이자 지니 상노 가함게 도는 먹이 프레티스마 카냐이 이게 자이 가운데 징도 다부고 아 이니 짱으로는 가함게 마설이야
0: 매번 사르가 남은
1: 거 되잖아. 헬로. 아니, 그날에 돈잖아.
0: 에이, 그날에 돈 사래.
1: 다음에 지금 가무가 산에 많이 막 있잖아, 그래요. 아, 미세디지니 상수라고 하자라. 라인이 온 거다. 아, 근데 뭐 지금 지니

0: 실어 가는 건 왔다.
1: 다북 어서라고대.
0: 예, 다북이 나이자 뭐 그래 좋아해 봐. 신나를 군가.
1: 나 아부터 니니 무슨 뜻이야? 니니 퍼스널 넘버는 응. 그러나 무슨 관계도 없는 거 수비당 저기 관계도. 그리마노.
0: 응. 이게 뭐 아니노? 뭐 빈나물 우리리 해 봐.
1: 오.
0: 이제 뭐 로는 콜베 해겠다. 신이 어 FM 뭐.
1: 응.
0: 이제 저라 빠이도 하니 거리시 관리 해 봐. 신이 사하시는 거다.
1: 아, 진짜 더 살면은
0: 이제 안 가이